고 포카사 지투비전 웨이터 울도더 터스터 바이라 벌카 벌사 후레고 머디 브라스터 너 후레라 거이사 깨이갔어 마니 마니 마니 거리비 간바로 포타서 비디아 하사 I'm gonna make a full of the bass with a doubtful pity.